How dare you? 거만 나 좀 이제 주르기 꼬시시기. 깨닫지 좀 내 무제 주어. 또 하나 거의 하기 내 해보지 빼. 큐 바 바르메리 까리 바니기 꼬시시 같대요. 또 나오세요.